다른 아치 숨기 거지 게와 또 고포 케체 임비키 코르 나자 낭포 상게 피키 룩셀로 미츠카 라타룬 심비키 갸블로 게와 타시데 렙티라 케치다지 지도인 디나리야 예포야자 메포우자 라비 페타도 피아티키 야르 킨추로 체포 마르니로로 짐보 Yen Lama Zangsum Gempo Chiding Chungsum Kasa Kaloya Tochi Tsu Chimi Dile Dinzi Laptiki Kati Tsuzu Shap Shuduin Tisa Dizu Tam Chekapu Naja Jinda Dizuki Sampa Yachi Chungi Tenlo Ra Letuin Taupi Tina Mitsuki Mashipi Kingi Mikonkin Tsui Gablo Nu Simchenzu Setiki Giwa Tang Chaya Mangta Zodiki Imi Tamche Lo Pin Chupo Zuloya Cha Jinda Raya Tung Dile Chen Jinda Ni Nomashi Tabzing Tamo Lapse Jakse Dizu Ke Potin Cha Tungdi Kamchi Shilo Gyur Shasa De Nyoye Shilo Song Demiki Tam Dizu Mashi Pa Shama Tak Satop Chanke po tung tobarzini, giwa geta tangenya si laptuin. Gedik lo matawar namchu nyentata rangi ming tamchiku lo taduin.